0: girl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
1: 너는 내 별이잖아, 예, 호주니까.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.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 빛나줘. 우리는 하루